0: 시골 알아서 마음을 참아매
1: 이런 뒤로는 더 빈다 부스다우다 Deixa os debatuais com a isca são vento. O braço terrinho do povo ferrando.